0: 버스 아시아나 102 컨펌 캔슬 알티튜드 리셉션.
1: 아시아나 102 컨펌 캔슬 오더 리셉션.
0: 캔슬 오더 알티튜드 리셉션 아시아나 102.
1: 노벤바 353 리마 델타 산 테페링 34드롬.
2: 패딩 340 노벤바 353 리마 델타.
1: 노벤바 353 리마 델타 콘택트 도쿄 레이더 120 데시멀 2. 120
2: 노벤바 353 리마 델타 그레이.
1: 네. 아사나 102 프라이 헤딩 180 벡터 2 파이널 프로토콜.
0: 헤딩 180 벡터 2 파이널 프로토콜 아사나 102.
1: 티웨이 241 디스너 메인테 1000.
3: 디스너 메인테 1000 2 4.

0: 오렌지 하나 6500원 외반 6드레스 리크라 크루타 스탠드타 스고르스와라고 메인테인 프란트를 주송되노
1: 오렌지 6500원 외반 6드레스 그리고 리타 스고르스와라고 메인테인 프란트를 주송되노 오렌지 하나 6500원
0: 몽골이야 5드레만 리리스 스피리트 210
2: Reducing speed 210 knots, Mongolia 501
1: Approach Orange Anna 640, confirm direct Grutas
0: Orange Anna 640, direct Grutas
1: Direct Grutas, Orange Anna 640